0: 네, 예.
1: 그렇습니다. 예.
0: 75 female, default breathing,
1: Palmetto. Affirmative, newborn female.